0: 정글이 까마고네 정글이 제파가 삼마네 정글이 까마고네 정글이 길이딩월로나베 정글.
1: Taking it over to Mali. It's another one of my edits. John Goromi, Basku Kiate, Cisse edit.